0: 퀸슬랜드 전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개미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무료 불개미 처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Fire Ants Queensland 또는 Fire Ants QLD 전화는 132-ANT 132-268번입니다. 이 캠페인은 퀸슬랜드 주정부가 제공합니다. Authorized by the Queensland Government, Brisbane.
1: Station sponsor.
2: Le monde entier à portée d'enceinte sur 98.1 Radio 4ABFM. Asseyez-vous, relaxez-vous, ouvrez-vous l'esprit. You have the whole world in your speakers on 98.1 Radio 4ABFM. Just sit back, relax, and expand.

0: 수영,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 아직 못 다 했네.

0: 퀸즐랜드 전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개미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무료 불개미 처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Fire Ants Queensland 또는 Fire Ants QLD 전화는 132-ANT 132-268번입니다. 이 캠페인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제공합니다. Authorized by the Queensland Government, Brisbane.
1: Station sponsor.

0: life that we live in.
1: 브레스 스크린 유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 유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은 유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320-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qld.gov.au에서 예약하세요.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

퀸즐랜드 전역에서 불개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개미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무료 불개미 처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Fire Ants Queensland 또는 Fire Ants QLD 전화는 132-ANT 132-268번입니다. 이 캠페인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제공합니다. Authorized by the Queensland Government, Brisbane. Station sponsor.